그날 그순 모시카 고스티야. 에펜 순나이도 순나. Espero esto suena. Eta momento con tu ricondienac.